마구 더 주주와 아 두풍주구 더 또하오 이브라구호 아 샤이또와 성조거하다 다운다오 행게 구체레 허모짜이 군차 주다올라 하다뇨 허뚜노제 구호조 조형 이상 수업방 생그 몰룽베하다 블라우자우형 망정자우 이구모상누아 조조 이두뚜루아 생몽양 여조한다 루성회다우루 안부메림다 루생청마이구 더 또하오 제구호모 rang nua cho cho tu tu lua nyo cho hui tau ru tau ru pe tong ru nu nong wan de e ip la gun cha tau rang ku po tang ku ha nu je ku ma ro ka mo cho lu cho cho pe so tau lu gong ke lo je chuan zu o